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율곡로 안국동 사거리에서 경복궁 교차로 방면 송현공원 앞에서는 무대 설치 작업으로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시

삼청역에서 숭례문 방면 1차로도 통제되고 있는데 서울역 방면 삼성본관 앞에서는 전차로가 통제되면서 반대 차로로 가변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도봉터널에서 월계 1교 구간의 2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창동교에서부터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으로는 진남터널 안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문경세제 나들목에서부터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면 강일에서 서종까지 남춘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와 홍천에서 내촌까지 밀리고 내촌 뒤로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TBS 교통정보
8: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부근 구간 내 3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으로 주변 불편하고요. 이후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월계 1교 부근 2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이 일대로 계속해서 정체가 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차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서창에서 월곡까지 반월터널에서 부곡, 신갈분기점에서 양재터널과 덕평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까지 밀리고 문막휴게소에서 만종분기점, 원주분기점에서 새마을까지와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봉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으로도 미사에서 서종, 또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과 동홍천에서 내촌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대학로 해화동 교차로에서 이화 사거리 방면 마루니에 공원 앞에서 두 개 차로를 막고 집회가 있는데요. 12시부터는 종로 5가 종로 1가를 거쳐 종로구청 입구까지 두 개 차로 이용할 행진이 있겠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가 청담대교 방면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면 광교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불편하고 강릉 방면으로는 교통량도 많은데 새마을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현풍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가 있는데요. 현재 2, 3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작업 중이라 정체가 되고 강곡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 도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2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세종대로 서울역에서 숭례문 방면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두 개 차로 막고 집회가 있는데요. 3시 30분엔 숭례문, 숭례문 또 한국은행, 을지로 1가와 종로 1가를 거쳐 종로 3가역 14번 출구 앞까지 두 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세문안로 세문안교회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 동화 면세점 앞에서도 집회로 청계광장 방면 가는 우회전길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이나 부산 방면 모두 교통량이 많은데 부산 방면으로는 오산에서 남사정류장,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와 북천안에서 천안호두휴게소까지 밀리고 옥산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 회덕분기점에서 비룡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방면으로도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달래내고개에서 방포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같은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TBS 교통정보.
6: 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으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문 사이 전차로를 통제하고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반대편 광화문 방면으로만 차량 이동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지금 강변북로가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이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압구정과 반포 주변 또 양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화성 휴게소 부근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여파로 바란 부근 정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기 최강일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앉을 곳부터 찾게 되는데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척추에 더 부담이 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똑바로 서 있을 때 척추가 받는 부담이 100이라면 의자에 앉을 때는 그 부담이 140 정도로 높아진다고 그러네요. 또 누워 있을 때 척추가 받는 부담 지수는 50으로 가장 떨어지지만 옆으로 누우면 똑바로 누울 때보다 척추에 약 3배의 압력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척추 부담 지수와 상관없이 앉고 싶을 때 앉고 눕고 싶을 때 누워야 심리적 부담 지수는 떨어지는데 말이죠. 그 사이에서 균형 잡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안에 기둥, 대들보, 척추 같은 사람들이죠. 8월의 한가운데 주어진 꿀맛 같은 연휴, 고생 많은 척추도 잠시 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1주년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일 뉴스 연중 무휴 파리캔 라디오 출격. 오늘 같은 날 이 노래 들어야죠. 송창식입니다. 내 나라 내 결에.

어느새 광복 81주년입니다. 광복이 되기까지 또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 헌신한 수많은 애국 선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근데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대한민국의 기둥이자 척추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일이든 그 자리가 어디든 아침에 눈을 떠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에 충실하다면 우리 모두는 애국자겠죠. 좋은 음악 꼭 알아요.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김성호, 웃는 여잔 다 예뻐.

0: 얼굴이 칙칙해서 짜증난다. 얼굴 피부.
1: 김이 잡티가 너무 많아 미치겠다. 잡티 고민.
0: 모공이 넓어져서 창피하다. 모공 관리.
1: 주름살 많이 늘어가니 죽겠다. 주름 고민.
0: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각종 피부 질환을
1: 제대로
0: 상담해 드립니다.
1: 소문 좀 내주세요. 박지희와
2: 피부 치료의 만능손 조영래 원장의 피부 클리닉.
1: 이쁘지 않다고 좀 울지 마세요.
3: 울지 마.
0: 자, 오늘 상담 보조 알바 소문 좀 내주세요. 가수 박주희 씨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피부 치료의 만능선 손대면 바로 낫는 명의 조항래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조항래 원장.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박주희입니다.
0: 네, 어서 오시고. 네, 네, 오랜만에 왔어, 네. 박주희 씨.
1: 너무 오랜만인데. 네. 정말 그 피부 전문가를 이렇게 제 옆에 딱 붙여주셔가지고 저 TV에서 온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 너무 행복해.
0: 피부과 전문의 옆에 앉으니까 마음이 푸근해요. 막 도와줄 것 같아.
1: 만능 해결 이제 막 만능 해결이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0: 조항래 원장님, 여 박주희 가수 처음 보죠 오늘?
2: 네, 네, 성함만 들었고 얼굴은 네, 처음 네. 뵀습니다.
0: 어때요? 딱 보니까 얼굴에 피부 뭐
1: 겁나요. 응? 자꾸 쳐다보세요.
2: 네, 지금 화장을 좀 하셔서 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좀 뭐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요.
1: 잘 가렸네요. 네.
0: 저 두 분이 이제 아까 저 대기실에서 서로 이제 인사는 나눴던 거고.
1: 네.
0: 자, 어때요? 어제 박주희 씨 오랜만에 왔는데 뭐 네. 행사 같은 건 많이 있습니까, 요새?
1: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실은 장마하고 폭염 때문에 약간 7월 달에는 비가 올 때는 좀 주춤했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0: 이제 가을 시작되면.
1: 아, 예. 아.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직도 좀 뜨겁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야외 공연이 잡혀 있는데. 예. 걱정인 거예요. 이 더위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는 분도 힘들겠지만 이제 무대 저희는 조명을 받다 보니까 얼굴에 공연을 하면 열이 진짜 많이 차요.
0: 오, 그러겠네요.
1: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햇볕 알레르기도 좀 있어가지고 몸에 열이 차면 이렇게 뚜들뚜들.

0: 나는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2: 뚜들뚜들 나는 게 뭐예요? 네? 여드름이에요?
3: 아니, 그 다형광 발진이라고 햇빛 받으면은 툭툭툭 이렇게 붉게 발진 돋는.
2: 아, 그렇습니까? 예.
0: 그러다가 또 가라앉아요. 약간 멍게처럼 울긋불긋 하면서 좀 쓰라리면서 이렇게 빨갛게 좀 돼요.
2: 아, 그렇습니까? 네. 오. 그러니까 자연광이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 노출되면 그렇게 된다?
3: 네.
2: 알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조학래 원장의 이 오킴스 피부과에서 여러분한테 나눔 선물로 선크림을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학래 원장 전문인데요. 피부 트러블이든지 머리카락 이런 부분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0: 네.
2: 자, 그러면 여름에 오면서 피부 고민 많이들 하실 텐데 자, 두 분께서는 지금부터 상담을 해 주시고 자, 박주희 씨는 뭐 피부에 특히나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여름 맞아서 원장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0: 정말 많죠. 근데 여름, 겨울을 다 떠나서 모든 여성분들은 이제 노화의 그 측정이 이제 기미. 자, 기미인지 잡티인지 이제 구분도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이게 주름. 그리고 탄력이 저하되니까 이게 약간 얼굴이 처지는 거.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처지는 게 뭐냐면 눈썹에서부터 이렇게 처져요. 힘이 빠져요.
2: 예.
0: 그럼 저희는 화장할 때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잖아요.
2: 예.
0: 나중에는 이 처진 게 속눈썹을 눌러요. 모든
2: 맞아요.
0: 중력이 얼굴로 다 오는 듯한 그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2: 그렇지. 예.
0: 그래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온갖 관심이 제가 볼 땐 지금 귀가 다 열리셨을 거야. 특히 여성분들.
2: 예.
0: 고민 많죠.
2: 야, 예. 박주희 씨가 뭐 DJ도 되겠다. 아, 말씀을 너무 잘하네. 이분이 법학 공부한 분이거든. 법학 학사 출신의 대중가수가 됐는데
0: 네.
2: 말씀 아주 정말 잘하네.
3: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네. 라이브 하시는데,
2: 네.
3: 그,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2: 저 밖에 틱톡 라이브, 그거?
3: 아, 그 네. 틱톡 얘기해도 되나요?
2: 근데 보면은 이제 중력 얘기하는데, 정말 이 시간 앞에서 피부도 이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쭉쭉 내려가고 그러는데,
0: 네.
2: 특히 여성들은 이 목주름 같은데 주름살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목주름살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는 피부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합니까?
3: 대개는 목주름 이제 피부과에서 하죠.
2: 피부과에서요?
3: 네.
2: 어떻게 시술을 합니까, 그러면?
3: 시술, 이제 피부 탄력을 좀 증가시키는 이제 레이저 장비들을 하는데,
2: 네.
3: 사실 이 아까 말씀하신 눈이 처진다, 목주름 생긴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골다공증 오듯이 얼굴뼈도 작아져요.
0: 아, 작아져요?
2: 잠깐만요.
0: 뼈가?
2: 머리 뼈가 이렇게 수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3: 그러니까 두상도 지름도 줄어들고
2: 그래요?
3: 광대뼈도 주저앉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2: 왜 그래요? 아니 뼈가 이렇게 주저앉습니까?
3: 그래서 땅에서 파낸 어떤 뼈를 보면
2: 네.
3: 아, 이 사람은 이제 묻힌 다음에는 뼈는 변하지 않으니까 죽은 뼈니까
2: 그러니까.
0: 네.
3: 아, 이 사람은 대개 10살에서 20살일 거다. 50대다. 30대다가 딱 뼈 모양으로 나와요.
2: 아~
3: 그래서 이게 옷걸이가 딱 잡혀 있다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어깨가 처지듯이 눈두덩이가 처지고 이 볼이 처지는 게
2: 그러니까 그 원인이 뼈부터 이렇게 수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3: 피부 탄력도 떨어지지만 뼈도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2: 제가 키가 갈수록 지금 줄어드나 봐. 나 168인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자면 166으로 나오는 게도 있고.
0: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딱 떠올려 봤을 때 약간 얼굴이나 이런 게 좀 왜소한 듯한
3: 그렇잖아요.
0: 느낌이 드는 게 진짜 그렇군요.
2: 네. 박주희 씨 말에 우리 빠블도 피디가 그러는데
0: 네.
2: 여태 출연한 것 중에 오늘이 제일 말이 많아졌거든요. 이렇게 말이 빠른 줄 몰랐대.
0: 아주 빨랐나요? 틱톡 하다 보면 말이 되게 빨라서
2: 내가 보조 MC 같고 박주희 씨가 메인 MC 같아요, 오늘.
0: 왜 자리도 이렇게 앉혀두셔가지고 지금.
2: 박수 치고 예. 난리 났어, 지금.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네. 상담을, 여러분들 상담을 받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희 씨가 1837님의 상담 내용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 주시면 원장님하고 지금부터 상담을 해 주시 바랍니다.
0: 네, 상담을 주셨어요. 40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인데 3년쯤 전부터 광대뼈 쪽으로

0: 기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못 시술하면 더 짙어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미백 제품만 바르는데 차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술을 받아야 나아지거나 더 생기지 않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이
1: 박주희 씨는 뭐 아직 기미 같은 거 없잖아. 그럴 나이가 아닌데.
0: 아니에요. 이게 근데 구분을 저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미인지 잡티인지 이게 점인지 실은 비전문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전문의가 봐주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1: 자, 그러면 1837님 상담 좀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2: 아, 네. 기미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정말 만만치 않은 게 기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기미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0: 맞아요.
2: 네. 그래서 전 세계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의가 색소에는 1인자예요. 오. 왜냐면은 기미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기미는 이 색소 세포가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못했다가 약간 자극적으로 강한 치료를 하면은 그 예민한 기미 색소가 세포가 확 색소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본전도 못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무슨 강한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이 라디오에서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만족스러울지 모르겠는데 딱지가 안 생기면서 반복하면서 뭐 야금야금 색소를 걷어내는 그런 레이저 토닝이라는 기본적인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를 받으셔야 될 테고 미백 제품 뭐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전문의약품이 있어요. 바르는 약이 하이드로퀴논 제제도 있고 하는데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좀 바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1: 그렇군요.
2: 가장 악화되는 거 시키는 원인이 햇빛. 그러니까 야외 나가지 않는 날에도 아침에는 꼭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1: 아니 집에 있는데도 선크림 바르라고요?
2: 창을 창에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냥 아파트나 이런 데서 어디 마트 나가려고 잠깐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외선 영향을 주니까요.
1: 그렇구나. 근데 여성들은 사실 뭐 매일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크림 안 발라도?
2: 그런데 화장품 자체가 자외선 차단 능력이 없는 화장품들이 많아요.
1: 그러면은 화장하고 선크림도 그래야 되는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0: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하겠죠.
2: 그렇죠. 선크림을.
1: 여보세요. 그 아무거나 먼저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순서가 되게
1: 뭐예요, 원장님? 뭐부터 발라야 돼?
2: 이게 문 닫고 들어와라 그러면 문을 닫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네. 들어와서 문 닫아라지. 네. 그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화장을 하죠, 되게.
1: 박주희 씨 말이 맞는 거예요?
2: 맞는데.
0: 남성분의 시각과 여성의 시각이
1: 아니,
0: 이렇게 다른
1: 그게 그거 아닌가?
0: 아니, 그래서
2: 근데 최혜우님 말씀도 맞는 게 화장을 하고 선크림을 바를 수는 없지만
0: 그렇죠.
2: 선미스트. 그거를 이렇게 칙칙칙칙
1: 안개처럼 뿌리는 것도 있습니까? 선크림 대신에?
2: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하신 분이 이 자외선 차단을 필요할 때 미스트로 칙칙칙 뿌리시면 되죠.
1: 나도 그런 거 있으면 하나 바르면 되겠네. 아, 저도 근데 귀찮아서 안 바르는데. 미스트가 칙칙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다?
0: 네, 남성분들이 좀 잘 안 바르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귀찮아하시고.
2: 맞아요. 예.
1: 자, 1837님, 자, 상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또 소개해 주세요.
0: 네, 3449님이 주셨어요. 젊었을 땐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목이나 사타구니 부분에 뭐라 합니까? 쥐젖? 아, 이런 게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또 오래되면 커진다고 하는데 그냥 놓아두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 이거 많이 생기긴 하죠.
1: 예, 약간 네. 저도 그런 게 한두 번 있어서 손톱으로 떼낸 적은 있는데.
2: 네.
0: 피하지 않으셨나요?
1: 안 타더라고. 어이구야. 쥐젖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의학적으로는 공식 명칭이 있을 것 같아요?
2: 그게 이제 섬유종이라고 해서요.
1: 섬유종?
2: 예. 아하. 이게 스킨태그라 그러는데 네. 부분적으로 피부 노화가 오면서 이렇게 그 콜라겐층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혹처럼 예, 이렇게 예. 생기는 건데 예. 간혹은 사마귀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0: 근육을
1: 네네. 마취연고 바르고 이제 레이저로 하면 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3449님 잘 들으셨죠? 네. 손톱으로 절대 뜯으시면 안 됩니다. 그 뜬금없이 1042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박주희 씨 네. 예뻐요.
3: 이게 왜 뜬금없는 문자입니까?
2: 아는 분 아니야? 1042?
3: 꼭 필요한 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1042번님? 네.
3: 감사해요.
2: 아유,
3: 네.
2: 조항래 원장의 상담 코너인데 네? 박주희 씨 완전 동무대네. 박수 치고 난리 났어 지금.
3: 아, 너무 재밌어요. 이 듣는 정보가 아주 귀가 솔깃합니다. 네.
2: 아,
3: 네.
2: 그 박주희 씨가 오늘 또 아주 멋진 드레스를 또 입고 오셨어요.
3: 네. 네.
2: 야. 자, 그러면 박주희 씨 노래 한 곡 들어보겠답니다. 신곡인데 소문 좀 네. 내주세요.
3: 네.
2: 나온 지 얼마 된 거예요?
3: 한 지금 한 8-9개월 된 것 같아요. 예. 소문이 아주 많이 났는데 네. TBS에서 또 소문을 내야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2: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주희 씨의 신곡입니다. 소문 좀 내주세요. 듣겠습니다.

여자는 진짜 최고예요. 부러지죠? 일찍이 저희들로 속도 있지요. 한번 만나면 푹 빠져들어요.

0: 박주희의 신곡 소문 좀 내주세요. 내가 좀 최고의 아가씨다 이런 소문 좀 내달라 이런 얘기죠. 아,
1: 예, 자존감 최고의 노래입니다. 예.
0: 저기 조학래 원장님, 이 박주희가 네. 대표 노래가 뭔지 아세요? 청춘은 바로 지금.
2: 그 청바지.
0: 청바지. 뭐 알아요?
2: 아 제가 아까 대표곡을 말씀하셔서 많이 들어본 청바지.
0: 그래요. 오늘은 청바지 안 입고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3726님이 이거 원장님한테 물어보래. 지금 소개 좀 해줘봐요.
1: 네. 질문이 너무 재밌는데. 화장품 업계 주식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지금 원장님한테 화장품 전망에, 주식 전망해달라.
1: 지금 피부과 원장님한테 지금 주식을 자, 여쭤보시는 거죠?
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상담은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예. 상담 저 두 분이 해주세요. 시작.
1: 네, 3814님이 또 주셨어요.

0: 원장님, 저는 62년생 남자입니다. 몇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하나둘 줄어들어 맹물로 머리 감으면 다시 회복된다 해서, 원장님 벌써 웃으시면 안 돼요. 8개월째 맹물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별 효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아, 중년의 모든 사람이 고민이죠. 탈모에 대한 상담을 부탁을 하셨는데.
2: 그런데 이제 3814님 대단하신 게, 네. 맹물로 8개월째 머리를 감고 계신데, 머리 떡지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니, 웬만한 분 저 효과가 없으시면 바쁘신데, 어때 8개월을.
1: MBN의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 자연인이 계곡물에서, 그냥 맹물로 저 감는 건 봤는데, 이분은 자연인도 아니신데 어떻게 맹물로 머리를 감으신데? 자, 이거는 또 의학적인 뭐 근거가 있습니까? 어때요?
2: 맹물로 머리 감는 거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하여튼 탈모가 있으신데 62년생이시고 차근차근 하나둘 줄어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안드로젠성 탈모증으로 보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만으로 진단 내리기는 어려운데 복용약이 있어요. 복용약이 있는데 그 피나스테라이드, 듀타스테라이드 성분을 가진 복용약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 받으신 후에는 약물 복용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1: 네. 그러니까 맹물로 머리 감는 거에 대한 거는 뭐 그냥 감으시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러지 말고 샴푸를 감아라 그렇게 해주셔야 되나?
2: 이 얼굴에도 피지가 있지만은요, 머리카락 모공 안에도 매일매일 피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약간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샴푸 같은 게.
1: 비누가 있긴 있어야 된다. 예. 네, 3814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샴푸로 하여튼 머리를 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피부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2: 예, 처방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그 처방이라는 게 뭐 탈모 방지하는 그런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 탈모 방지가 아니고 안드로젠성 탈모증 치료제예요.
1: 치료제?
2: 예.
0: 그 머리카락이 나나요?
2: 그러니까 아무나 먹는다고 머리카락이 나진 않고, 예. 안드로젠 탈모증의 증상이 있는 분들이 치료가 되는 거죠.
1: 아, 그 탈모에도 여러 종류가
2: 탈모
1: 있나 보네.
2: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드로젠 탈모증은 대머리거든요.
1: 네.
2: 대머리한테만 치료가 되는 약이죠. 그냥 나 머리 숱 좀 많아져야지 이 약 좀 먹어봐야지 하면은 효과 없죠. 그런 분들은.
1: 그러면 대머리라고 하는 거는 뭐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상태에 계신 분? 그런
2: 아니요.
1: 분한테.
2: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 진단을 하면 네. 사실 저도 대머리의 한 타입이에요.
1: 뭐 대머리 없는데요.
2: 아, 근데 이제 여기 정수리가 조금 가늘어지고 네. 뭐 하는 어떤 그런 타입이라서 남들이 보면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네. 대머리의 한 타입이다.
1: 그러니까 내 머리는 어때요, 내 머리?
2: 아, 역시 안드로젠성 탈모증의 한 타입이십니다.
1: 제 머리가?
2: 예예. 예. 그 약 드시면은 이 정수리 머리 좀 굵어질 수.
1: 아, 이거 가야 되겠네. 아니 저는 이제 딴 약을 먹거든
0: 네.
1: 의사 처방 받아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팔리고 먹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 그 약일 것 같은데요.
1: 아, 그 약입니다.
0: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전문의한테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1: 무슨 뭐요? 안드로젠?
2: 안드로젠성 탈모증.
1: 알겠습니다.
0: 저기 PD님도 뭐 바르신다고 지금 고백하셨는데 나 이거 알아 이거. 이거 많이 약국에서 사서 바르시는 거 있잖아요. 네.
1: 바르는 것도 있나 보죠?
0: 네. 아, 미장원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셨나 봐요.
2: 마이녹실 성분 바르는 약이 있는데요. 네. 저건 원래 마이녹실 복용약이었어요. 고혈압약. 고혈압 때문에 마이녹실을 먹었더니 얼굴이 원숭이처럼 털이 나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아 그러면 이게 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바르는 약으로 바꿔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개발이 된 게 마이녹실 그 바르는 약이에요.
1: 그래서 이제 파블로가 저 마이녹실 바르고 있다 막 써놨네 자기가. 그랬더니 미장원에서 직원한테 칭찬받았대. 흰머리가 없어지고 머리카락 붉어졌다고. 6개월째 바르고 있다는데.
0: 예, 예.
2: 미장원이라고 쓰신 거 보니까 예. 연식 나오시네요.
0: 잘 쓰지 않는 영역이네요.
1: 아주 마이녹실이라는 것도 뭐 효과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2: 아,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뜬금없는 문자들.

0: 를 저 청취자들이 보내신데 아무래도 박주희 씨 팬들이 보내신 것 같아요. 4261님은 네. 웃음이 전이 되네요. 주희 씨 최고와 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104님도 박주희 꽃 덕분에 양쪽 두 분이 빛이 납니다. 그러면
1: 감사합니다.
0: 여기는 꽃이고 우리 둘은 뭐야 그러면? 응?
1: 아유 감사합니다. 또
0: 우리 둘은 그냥 경품이에요. 뭐야?
1: 아유,
0: 아유 사람 풀었지 오늘. 아유, 사람 풀었어.
1: 어? 제가 좀 풀었어요. 오, 감사해요. 야, 예.
0: 좋습니다. 자, 또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야, 이거 문자 많이 주시는데요. 1338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남편 눈밑 지방 때문에 상담을 드리는데요. 레이저로 없어지는지 궁금하다 하시고요. 아니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야 하는지요. 아하.
0: 뭐예요, 이게? 눈밑
1: 저도,
0: 지방.
1: 저도 모르겠는데.
0: 여기 저 눈밑에 남자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두꺼워지는 거.
2: 눈밑 지방.
0: 아, 뭐 하안검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안검.
2: 하안검 이제 수술 이름이라 그러고요. 눈밑 지방 그 이 두툼해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건데 눈밑 지방과 눈물 도랑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실 네. 최근에 레이저 충격파 시술이 있어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예. 일단 수술은 무려 무서워하시니까 아마 레이저로 되는지 하고 여쭌 것 같은데 예. 레이저 충격파 시술이 최근 이제 개발이 돼서 그거를 병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으셔 보면.
0: 그 어떻게 되겠습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레이저 충격파로? 그 레이저를 쬐면 충격을 받아서 그 기름이 쑥 들어가는 뭐 그런 거예요? 지방이?
2: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파가 피부에 전달이 되면 네. 그 전문 용어로 메카노 트랜스젝션이라는 그런 게 발생이 돼서 지방이 괴사가 와요.
0: 아, 그 속에서?
2: 예, 그래서 2-3개월.
0: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1: 그러네.
0: 지방한테는. 예.
1: 좀 무섭다.
0: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지방이.
1: 그 마취하고 하시겠죠?
2: 뭐 저기 연고 마취만 하고 해요.
1: 그 정도로도
2: 아. 아 그런데 시술 느낌은 약간 이마에 이렇게 꿀밤 때리는 같은 그런 이제 충격적.
0: 저는 어때요? 이거 눈밑 지방 제거 해야 돼요? 어때요? 지금 상태 여기 옆에
2: 지금 보면. 상태를 보니까 과거에 하신 것 같은데.
0: 아, 옛날에 하안검 수술을 하안검 성형외과에서 한 적 있어요. 10년 전에.
2: 지금 그 정도에서 저기 레이저 충격파 시술 받으면 약간 울퉁불퉁하고 탄력이 떨어져 있는데 네. 약간 팽팽해지실 수 있습니다.
0: 한번 가겠습니다. 아,
1: 네.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2: 제가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되게 같이 갈까?
1: 되게 표정 제일 밝아지셨어 지금.
0: 요즘 좋아졌어. 기분이 울적했는데 뭐. 약간 싸게 해주실 거죠?
2: 아유, 제가 특별히 한번 모시겠습니다.
0: 자, 이어서, 아, 상담 좋습니다, 네. 오늘. 자, 또.
1: 네, 3459님이 또 주셨어요. 네, 63년생인데요. 피부에 하얀 얼룩이 생겨서 고민입니다.
0: 이런 분 가끔 계셔.
1: 예, 기미도 좀 있어서 그런지 얼룩이 너무 눈에 띄네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2: 그 일단 하얀 얼룩이 생겼다라는 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뭐냐면 백반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0: 예.
2: 백반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내 면역 체계가 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공격을 해버려서
1: 아하.
2: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가 하얗게 변하는 건데 일단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백반증이고 그런데
1: 네.
2: 이거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0: 오.
2: 그러니까 피부과 찾아가셔서 백반증인지를 진단을 받은 후에 뭐 광선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 병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가까운 피부 전문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2: 네.
0: 자, 이쯤에서 지금 조항래 원장이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빠블 PD한테 신청곡을 했나 봐.
1: 네. 네.
0: 로이 김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라는 노래.
1: 어머, 되게
0: 이거 신청을 로이 김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뭐 사연이 있어요? 이 노래 관련해서?
2: 이 노래 좋습니다.
0: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2: 예.
0: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2: 그럼 이제 그 답이 이제 그 노래에서 쫙 나와요.
1: 아,
0: 그냥 이 노래가 좋아.

0: 와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1: 아니, 이 노래가 네. 이제 나온 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네. 이 노래 좋지 그랬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0: 그만 더듬거리고 노래 듣게 됩니다. 네.

0: 일산 마디역 오킴스 피부과 조항래 원장이 이 노래를 신청했다고 그래서 노래 나갈 때 이걸 왜 신청했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박주 씨 들었잖아 같이.
1: 아까 30년 이렇게 30주년 되셨을 때
0: 결혼 30주년? 네.
1: 그래서 와이프하고 찍어서 30년 동안 찍은 셀카 사진을
0: 두 분이 찍은 셀카 사진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이 노래를 틀었다는 거야.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랬더니 이게 노랫말에 이렇게 된 거야.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에 설렘보다 이 익숙함을 소중히 할 수 있는 것이다.
1: 너무 낭만이에요.
0: 맨 처음에 연애할 때 콩닥콩닥 이거보다 그저 30년 동안 갈고 닦은 거 이게 익숙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다.
1: 우리는 되게 가슴속으로 낭만이 있다 그랬는데. 네.
0: 근데 한마디로 이제 권태기 극복하겠다는 말이지.
1: 정말.
0: 권태기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와이프한테 혼 안 날까. 이런 노래 같아요.
1: 정말.
0: 뭐 알아요? 저 박주희 씨는 결혼도 안 했잖아 아직.
1: 아니 그래도 원장님이 그 30주년 하셨을 때 그 일화를 말씀해 주셨을 때

0: 너무 멋있다.
1: 상당히 낭만적. 낭만적이네 정말. 예.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찾았어요? 그걸 사진을?
2: 아 이제 저기 디지털로 돼 있는 거는 다 이렇게 했고요.
1: 그리고 사진은, 금방 찾겠지.
2: 사진은 이제 제가 다 찍었죠.
0: 인조 사진요?
2: 종이 사진은
1: 인화된 뭐. 거는 네, 휴대폰으로 찍어서. 다시 찍어가지고.
0: 대단한 정상이십니다.
3: 아, 네. 네.
2: 아, 근데 우리 최일구님이 말씀하신 권태기 극복송이라고 할 때 네. 사실은 뜨끔했어요.
1: 하여튼 저 사모님께서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0: 오, 맞아요.
1: 자 계속 네. 상담해 주세요.
0: 네. 8272님의 네, 상담입니다. 60대 후반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휑해져서 피부과에서 처방받아 전립선약 두타드를 5년 정도 복용하고 있는데 장기 복용해도 되는지요?
1: 저는 두타드 있어요?
2: 저거는 어떤 상품명 같고요. 네. 하여튼 성분은 두타스테라이드일 텐데.
1: 두타 뭐요?
2: 두타스테라이드.
1: 저기 동대문 가면 두타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뭐야?
2: 두타타워요.
1: 두타타워.
2: 네. 그 지금 뭐 말씀하신 증상이나 연세나 봤을 때 장기 복용하시면 네. 전립선 건강에도 좋으시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2: 네.
1: 그러면 이 처방은 원장님은 안 했습니까? 두타드?
2: 두타스테라이드 처방하죠.
1: 합니까?
2: 예예예. 예, 예.
1: 저 어떻게 처방해야 돼요 저거?
2: 네? 처방 받으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1: 아, 저는 머리카락 가늘어지고 자꾸 빠진단 말이야.
2: 네.
0: 이게 증상이나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전문의가 보시고 이게 처방하는 약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 네, 진단에 따라 그 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 질문해 네. 주신 8272 분은 그 약을요, 장기 복용해야 하는 약이니까 걱정 마시고 장기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예. 자, 8272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괜찮답니다. 장기 복용해도. 네.
0: 자, 108 하나님입니다. 53년생의 남성입니다. 얼굴에 선크림을 자주 발라주면
1: 선크림이 아니고 선크림. 여보세요. 선크림이 아니고 선크림이래요.
0: 선크림이다. 네. 선크림. 얼굴에 네. 선크림을 자주 발라주면 주름이 덜 생길까요? 아니면 주름 방지 크림이 따로 있습니까? 문의 주셨어요.
2: 네. 요거 질문을 잘 보면요.
0: 네.
2: 지금 53년생이시니까요.
1: 네.
2: 이미 주름이 좀 생기실 나이 때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름의 가장 큰 주범이 햇빛이에요.
0: 아. 네네.
2: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는 게 유리한데 사실은 20, 30대부터 발라야 됩니다.
0: 그렇죠.
2: 그래야 예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바르시는 게 앞으로 더 심한 주름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요. 주름 방지 크림. 주름 방지 크림이 있긴 합니다. 그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그 크림을 꾸준히 바르면 콜라겐이 좀 재생되면서 주름이 좀 방지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오, 처음.
1: 선크림인지 선크림인지를 20대부터 발라줘야 된다?
2: 그렇죠.
1: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군대 갔을 때는 응?
0: 네.
1: 그냥 뭐 그냥 한여름에도 그냥 우통 벗고 구부하고 얼굴 시큼하큼 막 그러는데
0: 네.
1: 그게 다 나중에 피부에 안 좋은 거네 그러면.
2: 그렇죠. 그게 햇빛이 쌓이고 쌓여서 네. 광노화, 햇빛에 의한 노화가 오는 거죠.
1: 그러면 그때 와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지? 내 피부 돌려다오 이러가면서. 네? 자, 그리고 뜬금없는 문자가 또 왔어요. 네. 0899님인데. 뭐야!
0: 진짜 문자가 너무 뜬금없어요.
1: 영원한 박주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 응원함. 여보세요?
0: 네.
1: 사람을 너무 푸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상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박주희 응원 문자만 지금 소개하고 있어. 0503님.
0: 네.
1: 읽어봐요. 네. 읽어봐요.
0: 저거 주희행님 뒤에 제가 있으니 걱정 마시고 방송 잘하세요. 박주희의 경원. 아 진짜 이거 진짜.
1: 경원 있어?
0: 있네요. 제가 오늘 알았네요.
1: 아니요. 아까 저 매니저 한 분 계시잖아요. 여성인데.
0: 네.
1: 그분 말고 뒤에 또 있어요 누가?
0: 있네요. 오늘 생겼네요.
1: 이야.
0: 아니, 감사합니다.
1: 남성 팬들 네. 되게 많으시네. 좋겠어요 박주희 씨.
0: 아 예.
1: 네.
0: 저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1: 네. 자 상담해 주세요.
0: 네.
1: 0416님.
0: 50대 중반입니다. 40대.
1: 남자이지,
0: 남자. 네. 50대 중반 남자신데, 어머!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동안이고, 항상 웃고 하루에 많이 웃고,

0: 웃는 편입니다. 웃을 때는 항상 밝은 표정인데 가만히 있으면 눈 아래 물풍선 늘어지듯이 피부가 늘어지며 피곤에 찌든 얼굴처럼 잠 못 자냐고 많이 묻습니다. 시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1: 저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눈밑 그
2: 충격파? 눈밑 지방 이신 것 같아요. 아. 네, 그 레이저 충격파. 그런데 레이저 시술 충격파.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으시는데 사실은 뭐 드시거나 바르는 약으로 눈밑 지방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 보면 웃을 땐 괜찮으시다 그러잖아요. 네. 네. 웃을 때 그 웃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눈밑 지방을 좀 밀어 넣어요.
1: 웃을 때?
2: 예. 네. 웃을
1: 그러니까 때 피부가 이렇게 펴지면서 웃으니까
2: 예, 눈 주변 웃는 근육이 눈밑 지방을 탁 밀어 넣는데 웃지 않으면 그 근육이 힘을 빼니까 눈밑 지방이 다시 좀 이렇게 그 흘러 나오죠.
1: 그러면 0416님한테 어떤 처방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2: 완전 지금 시술 괜찮으시다고 하면 레이저 충격파 시술을 하는 게 제일 뭐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시술은 레이저 충격파는 하셔야 된답니다.
0: 안 네. 그러면 계속 웃으세요.
1: 잘 때도 웃고
0: 계속 눈 다른
1: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 웃으시면. 웃고 있어. 네.
0: 또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요. 5284님입니다. 원장님, 저는 암 수술 후 피부가 약해져 자꾸 상처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암 수술하면 피부가 약해집니까?
2: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너무 광범위해요. 이제 암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따르는데 아마 그 수술에 따른 다른 약물을 장기적으로 투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피부가 얇아져서 조그만 상처에도 이렇게 멍이 들고 피가 날 수 있는데 그 약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해도 되는지 너무 여기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시간을 좀 보면서 아무래도 이런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는 보습 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보습 크림을 발라주셔야 된다. 네. 자, 참고하시고요. 또요?
0: 네, 2683님이십니다. 네, 저는 눈밑 항관종이라는데 이게 왜 생기고 혹시 가벼운 피부 화상으로도 생길 수 있나요?
1: 눈밑 한관종 뭐예요? 네,
2: 한관종이라고 하면은 땀 한자에다가 그 관, 땀이 나가는 관에서 생긴 종, 혹이에요. 그러니까 땀 나가는 관에서 생긴 혹. 그러니까 피부에서 생긴 일반 양성 종양이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뭐 점과 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기는 건데 피부 화상 때문에 생기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기는 겁니다. 예.
1: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2: 저거는 하나하나 레이저로 없애야 됩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해야 되겠죠.
0: 그 사진 주셨는데 약간 눈 밑에
2: 오돌도돌하게.
0: 오돌도돌하게.
1: 아, 저게 한관종이구나.
0: 네, 이거 여성분들 있으신 분 저도 꽤 많이 뵀거든요.
2: 네. 여성분들한테 좀 더 흔하게 나타나요.
0: 네네.
1: 그렇군요.
0: 이거를 다 그러면은 병원 가셔서 가지고 이걸 다 레이저로 해야 되는 거군요.
1: 아, 그래야지. 저처럼 막 손톱으로 뜯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0: 그러면
1: 네. 세균 감염된대요. 자, 한 분만 더 해볼까요?
0: 네. 이하나25님이십니다. 원장님, 저는 눈 밑에 조그만 하얀 점이 약간 길게 생겼어요. 1년이 넘었는데 그냥 놔둬도 될까요? 네, 원장님 부탁드려요. 방송이 너무 재미있어. 배꼽 빠지겠어.
1: 오늘 박주희 씨 나오니까 뭐, 방송도 재밌다고 그러고. 야, 대단해.
2: 네, 지금 하얀 점이라 그러니까 늘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백반증이 가장 먼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피부과 가셔서 백반증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 피부과에 가서 백반증 여부를 자,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또 뜬금없는 문자 또 왔어. 2001 청취자인데 청바지 원 없이 건배로 소리쳤네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박주희 씨가 나오니까 시원하네요. 역시 사람을 풀었네.
3: 도대체 몇 명을 푼 거야?
1: 감사합니다. 아까 저 틱톡 하셨던 분들이 다 이쪽으로 와 계신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재미나네요, 오늘. 네.
1: 자, 이 노래 아세요, 정한의 원장?
2: 네, 저도 건배할 때.
1: 바로 지금.
2: 저도 건배할 때 청바지 많이 외쳤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그래, 마당발도 외쳤어요.
1: 뭐예요, 이거?
2: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0: 아! 마당발.
1: 깨알이네, 깨알이야. 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항래 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네.
1: 오늘 뭐 휴진이라 어떻게 시간을 내셨습니까?
2: 예, 휴진 날인데요. 네. 그래도 또 열심히 또 오전에 급하게 환자를 또 보다가 왔습니다.
1: 네. 아, 네. 박주희 씨가 지금 빨리 자기 노래 듣겠대.
0: 네. 네.
1: 박주희 씨한테 고생 많이 했어요.
0: 아, 즐거웠습니다.
1: 아주 네. 오늘 유쾌했습니다. 오늘 끝곡 박주희의 청바지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1: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0: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의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종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양양 방면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또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사이 모두 앞에서 31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화성휴게소 부근 승용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여파로 바란 나들목 부근 2km 구간은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가 정체고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도 원주 방면으로 초월터널 입구에 사고가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아름다워라. 오늘 출연하는 성환 씨와 가수 진영 씨 있죠. 가수 진영의 노래 더없이 좋은 날 이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0: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꽂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TBS에서는 이미 뭐 히트곡입니다. 아름다워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 맛살아있네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씨 어서오시고요.
1: 예, 안녕하십니까. 가수 성환입니다.
0: 예, 그리고 이분은 피아니스트 겸 가수죠.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히트 가수 자작곡 덥시 좋은 날 조금 전에 들었던 노래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구 출신의 감성 유튜브 스타 가수 진영입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0: 네. 아, 지난주에 폭염 40도가 넘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들 잘 넘겼어요? 성환씨?
1: 네네. 네.
0: 진영씨는?
2: 네. 저희 뭐 때마침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요. 네. 네. 하루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0: 어디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2: 집에
0: 나서?
2: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요. 밤에 진짜 잠을 설쳤습니다.
0: 이야, 네. 그 가끔 가다가 정전사태 일어난 동네 뉴스에 아침 뉴스 보면 나오던데. 네. 그런 동네였나 보다. 네.
2: 가스가 없어서. 가스 충전했습니다.
0: 성환 씨. 네. 조금 전에 저 3부 끝날 때, 2부 끝날 때쯤에. 네. 예, 8516님이 아름다워라. 네. 노래 신청했던 거. 네. 그, 막 놀라가지고 저 TV도 나오더라고. 내가 다 봤어.
2: 아이고. 벌떡 일어나셨어.
0: 네. 소감 좀 얘기해줘봐요.
1: 아니, 우리 그, 일구형님께서 맨날 이미 TV에서는 히트곡이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0: 언니, 라디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노래가 이렇게 신청곡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가본 적 있어요?
1: 처음인 것 같아요.
0: 처음인 거죠.
1: 네, 유튜브 방송 말고.
0: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저, 이, 그 또 청취자께서 소밥 주러 다니는 분인데 안성에 지금 계시대는데. 네네. 노래를 그냥 곡만 신청한 게 아니라. 네. 노래를 두 소절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3: 대박, 대박. 네.
0: 자, 오늘 일단, 예, 월간 아름다워라 즉석 라이브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듀엣곡을 듣고서 강진 씨 지금 밖에 또 대기하고 있는데요. 강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단 오늘 듀엣곡 두 분의 노래. 네. 성환 진영의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곡으로?
1: 날이 좀 덥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처질 수 있는 시간대니까. 조금 네, 좀 신나는 노래. 비트 있는. 네네. 곡으로.
0: 뭐죠?
2: 네. 서울 패밀리. 서울 패밀리. 이제는
1: 어. 아우, 바람 좋다.

0: 이제는 이 노래.
1: 네, 같이 하시죠.
0: 이제는. 네, 그러면 성환과 진영, 진영 성환이 같이 부르겠습니다.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두 가수 서관신령의 띠엣곡으로 콧물을 가져봤습니다. 서울패밀리 이제는 다 듣고 왔는데. 네. 그, 저, 아까 왜 이렇게 이제 아까 삐끗했어요?
1: 전 악보가 없어요.
0: 예?
1: 악보는 우리 진영 씨만 보이니까.
0: 왜? 그 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1: 아, 이 두 대 같이 틀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걸로 플레이를 하니까.
0: 아, 반주기는 지금 진영 씨 앞에만 있는 거고.
1: 그렇죠.
0: 아, 나는 악보 보고 있는데 그 가수가 네. 틀렸다고 그래서 네. 뭐라 그럴 건 아니네.
1: 아이,
0: 네. 내가 아까 신청곡 들어왔다고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1: 네, 맞아요. 흥분했어요.
0: 그 감동에 젖어가지고 네, 네.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네, 삐끗한 건 아닌가 싶었는데.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0: 재밌습니다. 오늘 저 성아니 완전히 오늘 개 탔네. 그 청취자님한테 고맙다. 그래.
1: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키쇼는 안성에 계신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0: 자, 한청 시작해서 진영 성환으로 멤버를 구성해서 뉴 서울 패밀리를 결성하자 이렇게.

0: 아이 이어 주셨네. 두 분이 함께 남매로 비슷하게 노래하러 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진영 씨?
1: 아니 일만 주시면 뭐 가야죠.
0: 아, 여보세요, 내가 일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어떠냐고, 두 분이 합이 맞을 것 같아요? 노래?
1: 그럼요. 그럼 맞춰갈 수 있고. 네. 이미 우리 또 우리 여기서 많이 맞췄기 때문에
0: 거의 1년 넘겠죠.
1: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2: 이미 합이 딱 맞춰져 있다.
0: 뉴 소울 패밀리보다 이름을 하나 짓지 뭐 그냥 뭐. 네. 허리케인 남매 이렇게 하고. 허리케인이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1: 아, 네? 좋네요, 좋네요.
0: 좋아요.
1: 네,
0: 아. 그리고 청취자분들 이제 대부분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니까. 네. 제가 피아노는 진영 씨가 연주를 하는 거고 기타는 성한 씨가 하는 거다. 네. 그렇지만 또 반주기는 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줘. 노래. 네.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건지.
1: 반주기가 또 하나 켜져 있고. 네. 네, 이제 피아노도 곁들일 수 있고 그냥 혼자만으로 또 기타도 연주하시면서도 할 수도 있고. 네. 네,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피아노 한번 좀 연주 좀 해보세요.
1: 그렇게 좋던 그날이.
0: 그렇지. 거기다 기타. 기타.
2: 그렇게.
0: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저 엘프 반주기가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의 생방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 저기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모십니다. 구성진 목소리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가수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 우리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가수 강진 씨입니다. 자 입장해 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커피 한 잔 들고 계시는데 올려 올려 오십시오. 아 형님 올려. 예. 야 월드스타 월드스타. 야 한해 겨울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3: 지난번에 왔습니다.
0: 아 어서 오십시오. 예. 야. 지난번에도 어디 저 직접 제가 시청은 못했는데. 네. 그 요새 그 MBN에 예. 김주아 씨가 하는 데이앤나잇 예. 아, 거기 출연해가지고
4: 거기에
0: 기사도 많이 났더라고요.
3: 그래요?
0: 예. 기사 못 보셨어요, 형님?
4: 기사 못 봤어요.
0: 에이, 또 이러실까? 한결같으셔.
4: 아우님 그 프로 그런 프로를 하나 해야 되는데.
0: 아이 고맙습니다.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3: 예, 청취자 여러분 뵈겨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날씨가 조금 이렇게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춥습니다.
0: 그래도 형님은
3: 아, 춥습니다. 네. 너무 덥습니다.
0: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3: 더 먹었어, 내가.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0: 네, 우리 진영 님은 워낙 날씬해 가지고 더위 같은 거는 잘 안 타실 것 같아요.
3: 네, 우리 집에서도 네. 여름에 많이 좀 이렇게 좀 안 맞아서 다퉈요. 집사람은 덥다 가고 예. 나는 적당히 좋다고 그러고
0: 예, 예, 예.
3: 그래서 에어컨을 좀 줄여라 꺼라 그런 한쪽은 예. 덥다고 더 키고 예. 여름만 되면 좀 불편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3: 그 자기가 좀 그 관리를 좀 하면은 덜 더울 텐데.
0: 예. 예, 형님,
3: 형님 있으니까
0: 부부싸움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대기가 사실. 자 일단 후배 가수 두 분 저 강진 선배한테 인사 좀 하시고.
2: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밖에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3: 성환 씨,
0: 네. 여기 성환 씨.
3: 그러니까 성환 씨, 진영 씨,
1: 진영 씨.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3: 아, 진영 씨, 그리고 성환 씨는 그 통기타 들고 있는데. 좀 안 어울려. 근데 그러면 통기타 가수들은 대부분이 네. 좀 허리허리하고 좀 약간 애소한.
0: 그렇죠, 그렇죠.
3: 저 가수가 많거든요. 네, 네. 통기타 가수 치고 저렇게 퉁퉁 부은 사람 처음
0: 봤어요. 아, 유머 코드 하신 거야?
3: 네.
0: 아, 아니, 근데 많이 늘었다, 유머.
3: 약간 그, 이제 트로트 가수 같아, 그냥.
0: 네. 근데 성환 네. 씨가 지금 뭐 통통은 하지만 네. 얘기 들어보면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타 공부를 시작했대요.
3: 기타 공부를.
0: 기타 공부.
3: 그때도 몸이 좀 컸어요.
2: 날 때부터 컸습니다. 네.
3: 아, 몸이 크면 아무래도 울림통이 좋으니까 네. 노래하는 데 도움이 되죠.
0: 그때 하여튼
3: 우리 진영 씨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안 했어요?
0: 여기 진영 씨는 이제 대학에서 피아노를 아예 전공을 했던 와, 분이고.
3: 네. 피아노 잘 친 사람 되게 부러워요.
1: 네. 아, 선생님도 잘 치실 것 같은데.
3: 아유, 눈하고 입이 굉장히 예쁘죠.
0: 예. 네. 누가요? 진영 씨? 네.
3: 미인이. 네.
1: 감사합니다. 미인이.
0: 피아노 치는 사람 좋아하신다고 형님? 예? 네?
1: 선생님.
0: 저도 하잖아요, 피아노. 저도.
3: 피아노.
0: 저도 피아노 하죠. 예. 네.
3: 한번
0: 자. 하여튼 이제 아름다워라 두 분이 이제 우리 강진 선배님 네, 네. 예, 만난 기념으로
3: 네.
0: 강진의 그 대표곡 있잖아 땡벌 네?
2: 네
0: 그죠 요거를 아니, 즉석에서 네. 요 히트곡을
3: 아.
0: 즉석에서 이제 후배들이
3: 불러주신다고
0: 예예예 예, 예. 그래서

0: 어떻게 1절만 네, 땡벌 한번 두 분이 네,
1: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한번
2: 둘이
1: 도전.
0: 일단 반주기
1: 찾았어요.
0: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1: 도전.
0: 자 그러면
2: 듀엣으로 같이 하신다고.
0: 강민 선배의 땡벌을 불의 명곡
2: 굉장히 특이한
0: 땡벌 1절을 지금부터 허리케인 남매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떨립니다.
0: 박수.
2: 특이한 땡벌이 될 것 같습니다.

0: 통영 가수가 이제 형님 역할을 하면서 땡벌을 불렀는데
1: 땡벌이 굉장히 고급져졌어요.
2: 아, 이게 극찬이네.
1: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체격이 크면 아무래도 울림통이 좋거든요. 괜찮은 사람. 그런데서 저음이 잘 나와서 너무 듣기 좋았고 통쾌하고 건반하고 딱 어울려서.
0: 진영 씨는 어땠어요?
3: 전 잠깐만 한 순서를 해가지고 그냥.
1: 아니,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굉장히 좋은 땡벌이 됐어요.
0: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여름에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한여름에 등산을 가다가요. 예. 진짜 땡벌한테 그 말벌 있죠, 말벌.
1: 네네.
0: 말벌한테 여기 쪄가지고 보름 동안 고생했어. 가려움증이 말이죠. 보름을 가더라니까 시뻘 가가지고.
1: 와.
0: 종아리 있는 데를 물렸거든요. 걔네들이 말벌인지 땡벌인지 모르겠는데 등산로 옆에 그 숲속에 어디다 집을 짓고 산대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신발이 삭 지나가면 걔들이 튀어나가서 딱 도망가는데.
1: 맞아, 맞아.
0: 아, 땡벌이 아주 무섭긴 무섭다.
1: 그러면 그때 뭐 발랐어요? 된장 발랐어요? 우리 시절 어렸을 때는 된장 발랐는데.
0: 된장까지는 안 바른 것 같고요. 물파스 좀 바르고 그랬는데 금방은 안 낫고 하여튼 보름 정도 지속됐던.
1: 많이 붓죠?
0: 예, 많이 부었어요. 빨갛고.
1: 그러니까 조심해요. 너한테 조심하세요.
0: 알겠습니다. 아니, 저 형님 말이죠.
1: 말 안 들으면 벌 다 풀어버릴 거예요.
0: 이 노래가 워낙 그 나훈아 선생이 네네. 작사 작곡한 노래라고 그러는 거죠?
1: 예.
0: 그래서 나훈아 선생한테 이 노래를 받게 된 이야기가 있던데
1: 그렇죠. 이제 원래 그 이 노래는 나훈아 선배님이 한참 전에 옛날에 취업을 한번 하셨던 곡이 있었어요.
0: 그렇죠.
1: 그 이제 그걸 알고 내가 그 일반 무대에서 이제 부르고 다니다 나중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 노래를 좀 달라고 해서 이제 곡을 받았거든요.
0: 예.
1: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래 잘 됐고 그래서 항상 나훈아 선배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고.
0: 예.
1: 근데 이제 그 나훈아 선배님이 원래 온 곡보다는 조금 달라요. 원곡이 좀 너무 짧아서 다시 곡을 좀 이렇게 더 늘려주셔가지고
0: 네.
1: 훨씬 곡의 완성도가 높아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0: 녹음된 이 곡의 분량은 몇 분이에요? 그러면 자체는 지금 AR 자체 녹음 한 3분?
1: 3분 한 20몇 초 정도 될 거야. 예. 근데 선배님이 원래 불렀던 것은 한 2분 몇 초밖에 안 됐었어요.
0: 한 1분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1: 치근 되다가 잠이 들겠지 그런 부분도 없었고.
0: 예.
1: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한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도 없었어요. 그렇게 뭐 오늘은 장미꽃 내일은 뭐 들국화 혼자 사는 이 밤이 너무 추워요. 이렇게 끝났어요. 선배님 네. 노래는. 네. 그래서 선배님이 다시 또 딱 고쳐주셔가지고.
0: 예. 네. 이제 밖에서 빠블로 그러는데 설명이 너무 길다고 그러네.

0: 않습니까?
1: 아, 잘만 호텔처럼 아주 잘 만들어놨고 연예인 대기실도 오. 아마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기실이 좋은 곳이 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2: 그러면 여기 TBS 여기 대기실에 오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1: 이제 라디오 쪽에서는 TBS가 제일 좋아요. 너무 넓어. 여기는 들어오면 너무 넓어서 어디 앉아 있을 줄 모르겠어.
2: 그럼 MBN은 그 대기실이 호텔 같다 그러면 뭐 방도 있고 뭐 샤워 시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1: 다 있어요. 다 있고 근데
2: 워낙은 그렇게 해야 돼. 워낙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TBS 대기실은 워낙 넓어서 이쪽에서 저쪽 가려면 자전거 타고 와요.
2: 뭘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냥 뻥 뚫린 데 공간 하나
1: 저쪽에 앉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네. PD가 이쪽에 전화하더라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2: 아이고 참.
1: 자, TBS 오면은 항상 우리 고향이 온 것 같고 그렇죠. 너무 좋아요.
2: 그래도 이 라디오는 방송. 이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TV는 이제 주로 그런 예능 이제 녹화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2: 이 라디오는 주로 생방을 다 하잖아요.
1: 생방이고
2: 네, 밀림 같은데 아닙니까?
1: 그냥? 생방이고 지금도 저는 라디오에 대한 그 애착이 많고 애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라디오. 라디오 출연해도 저는 한 번도 옷을 대충 입고 와본 적이 없고.
2: 맞습니다. 네.
1: 항상 그거는 뭐 남한테 보여주기보다도 제 마음가짐 예. 딱 정해놓고 제대로 입고 와야 우리 비록 안 보이지만은 듣는 분들이 그래도 뭐 이만하게라도 좀 느끼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2: 옛 성현들이 그런 얘기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관을 정제하고 그래야지 마음가짐도 똑바로 된다.
1: 예.
2: 그 신독이라고 그러죠. 신독.
1: 예. 그렇죠.
2: 혼자 있을 때 더 신중해야 된다. 신독.
1: 예. 맞습니다. 대충 온 가수 후배들 있으면 얘기하세요.
2: 너 통통.
3: 아, 저 오늘 나름 신경
1: 통통.
3: 아니.
1: 근데 통키타 가수는 네. 저렇게 입고 와야 돼.
2: 아, 좋습니까?
1: 통키타 가수가 양복 입고 오면 안 돼. 잘 입었어요. 뼈바닥이 잘 입고.
2: 아이고. 그런데 저 파블로한테 얘기 들었는데 형님 말이에요. 여기 저 작가가 없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셨다며?
1: 아니, 저희 쪽에 작가 자리 있잖아요.
2: 네.
1: 한 네다섯 명 쫙 앉아있었죠.
2: 옛날엔 그랬죠.
1: 그런데 오늘은 이제 쉬는 날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출근을 안 했다네요.
2: 그렇죠. 작가들 있으면 보통 세 분 정도 같이 있고 서로 뭐 요거 짧은 한순간이지만
1: 네.
2: 치밀하게 다듬느라고 여기저기 막 연락도 하고 정신 하나도 없는데.
1: 교통정보 뭐 그
2: 그렇습니다.
1: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다 합니까?
2: 빠블로 제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1: 김경래 우리.
2: 네, 제 네, 김경래. 아니 야. 제 형님. 쟤도 이제 2년 뒤면 환갑이요, 쟤도.
1: 그러니까 옛날에 초등학생 때 만났는데.
2: 그래서 형님 말이에요.
1: 저쪽에 교통부에서 놀러 왔더라고, 네. 옛날에.
2: 옛날이나 뭐 아니면 다른 방송 라디오 가더라도 뭐 네. 대본이 두껍고 그러잖아요.
1: 와, 우리 김경래.
2: 없어요. 작가가 없어가지고. 김경래. 제가 그냥 대충 써서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 보지도 않아, 이런 거. 봐야 뭐 참고할 게 있어야 보지.
1: 김경래 PD가 진짜 일을 많이. 그렇지 않아도 TBS에서 옛날부터 김경래 PD가 최고였고
2: 네, 됐습니다.
1: 그렇지 않으면
2: 네.
1: 지금까지 끌어올 수가 없어요. 김경래,
2: 맞습니다.
1: 예. 김경래 PD 아니면.
2: 아이, 고맙습니다.
1: 김경래 예. 만세! 예. TBS 만세!
2: 여보세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되고. 예. 2586님께서
1: 네.
2: 진영 씨 문자를 보내네. 진영 씨 목소리가 시원시원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1: 예.
2: 오늘 처음 알았대, 진영 씨.
1: 진영 씨.
2: 유튜브 네. 구독 완료했대.
4: 어머나!
2: 아이고! 오늘 두 분이 개탄네.
4: 소중한 구독자님.
2: 성환 씨는 오늘 신청곡을 형님 신청곡이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1: 네.
2: 아까 어떤 청취자께서 저희가 네. 요새 이 노래를 많이 틀어드렸거든.
1: 네.
2: 그랬더니 이 월간 아름다워라의 성환의 아름다워라 노래를 신청을 했어. 그래서 아까 틀어드렸거든요.
1: 성환 씨 노래요?
2: 그게 오늘 개타가지고 너무 좋은 거고.
1: 네, 네. 윤수일의 아름다워 아니고.
2: 아, 그거. 아, 형, 왜 이래. 아름다워. 아, 그거는 나오고.
1: 그대가 아름다워. 자. 성환 씨 노래였구나, 그 노래가.
2: 진영 씨는 또, 예, 유튜버 네. 예, 가입했다고 또 청취자께서
4: 말씀하셨습니다.
2: 완전 두 분이
3: 계십니다.
2: 그나저나, 강진 씨 말이에요. 시트곡 그렇게 많으신데. 예?
1: 네. 네.
2: 또 주르륵 주르륵 비가 된 사람도 있고. 뭐 네. 많잖아요. 저희는 비만 오면 무조건 그 노래 들어.
1: 주르륵. 주르륵.
2: 근데 요새 틀 수가 없네. 비가 안 와가지고. 네.
1: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 노래 참 좋더라고.
2: 어, 좋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 우리 가수 서지호 씨도 그 얘기를 예. 오빠 그 노래 좋던데. 예. 그러고.
2: 아니, 근데 그 히트곡이 많으신데 또 신곡을 만드셨네.
1: 근데
2: 우리는. 흐르는 강물이 돼요?
1: 우리는 이제 뭐 직업이 대중 가수기 때문에.

0: 때문에 네. 계속 곡을 발표를 해서 네. 계속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노래가 좋은지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예. 있잖아요. 자, 그래서 흐르는 강물이 되어라는 노래는
1: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 좀 잠깐 들어볼게요.
0: 대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옛날에 뭐 칠레 가요제, 동경 국제 가요제에 나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
1: 오, 빠빠빠빠 뭐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들어보고 평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먼저 들어보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강진 씨의 신곡입니다. 예, 국제 가요제에 출품할 만한 노래입니다. 흐르는 강물이 되어.

0: 강기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1: 혈에는 아, 형 그만 쳐. 아, 본인 노래 듣고 본인 이렇게 열심히 박수 치면 어떡해요.
2: 아유, 두 가수분이 계시지만은 본인 노래도 막 박수 치고 싶은 그런 곡이 있어요. 근데 그러, 네. 좋죠.
0: 좋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그야말로 이 노래는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도 제가 처음 듣는 노래인데.
3: 네.
0: 자, 노래의 노랫말 뭔가 어떤 이 뭐 불가의 어떤 진리를 또 얘기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달관한 듯한 노랫말이에요. 예, 일명 뭐 도인송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3: 네네.
0: 예, 노랫말 뭐 아까 들으셨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핵심적인 부분을 읽어드리면 스친 인연도 물결에 실어보내.
3: 네.
0: 아픈 기억도 이젠 놓아주며.
3: 네.
0: 흐르는 강물이 되어 끝없이 세상 속을 헤엄친다.
3: 예.
0: 수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요?
2: 그러죠.
0: 뭐 상상에서 수영하다 바다로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2: 세상 아니 물에는 안 가고.
0: 아, 물 안 가요?
2: 사실 세상 속을 헤엄친다 그 얘기죠. 이제 물로 비유를 한 거지 강물이.
0: 아,
2: 강물로.
0: 강 비유를 이제 강물로 실제로 저 수영복 입고 헤엄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2: 그런 얘기는 아니고.
0: 아.
2: 저기 딱 일로 세상 속을 헤엄친다.
0: 아니
2: 내가 어떻게 헤엄을 수영도 못해요 나.
0: 아, 아니 날씬하신데 금방 잘 뛸 것 같은데.
2: 아니 거기는 물에는 네. 몸집이 저 성환 씨처럼 뜨는 거예요.
0: 통통 되는 사람이
2: 공기를 넣어야 뜨지. 많은 사람은 가라앉아요.
0: 강진 씨 이제 신곡인데 흐르는 강물인데 어떻게 들었어요?
4: 좀. 아 저는 그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부는 그런 날 이렇게 탁 무슨 저기 서강대교 위에 탁 이렇게 바바리 코트 딱 입고 어? 남자가 이렇게 읍조리듯이 네.
0: 어디 위에? 서강대교?
4: 그러니까 막 한강 다리 같은데
0: 다리에 왜 올라가 갑자기?
4: 아니 근데 강물을 바라보면서
0: 얼굴 빨개지지 말고 네, 네.
4: 아니 그런 느낌 진짜 들었어요.
2: 아 느낌이?
4: 네, 느낌이.
2: 그러면 가수가 그 노래 한 그 가수의 어떤 그 가창은 어때요?
4: 아유, 그건 제가 뭐 감히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2: 네. 저 평을.
4: 네. 너무너무, 네, 좋았습니다.
0: 하여튼, 저, 성환 씨에게는.
2: 이게
0: 초가을쯤 됐을 때,
4: 네.
0: 어떤 그 부록의 사나이가
4: 네.
0: 바바리를 딱 입고,
4: 네.
0: 한강물을 관조하는 듯한, 세상과 인생을 관조하는 듯한 느낌.
4: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2: 그러면 네. 그 뮤직비디오를 그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0: 아직 안 만들었어요?
2: 뮤직비디오를 안 만들어요.
0: 그럼 저 모델 필요하면 나 쓰면 어때? 나 싸.
2: 딱 좋아.
0: 아, 우리 지금 출연료도 안 받잖아.
2: 딱 좋아요.
0: 아, 우리 한 10만 원이라도 주면 내가 할게요. 어?
2: 얼굴이 아나운서 치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0: 아유, 감사합니다. 키가 작고 배가 나와서 그렇지.
2: 배는 좀 가리고.
0: 아, 그거는 복대 차면 돼.
2: 형. 상처받네.
0: 아, 그거 복대 차고 하면 되니까. 우리 후배 진영 씨는 선배 신곡 어떻게 네. 들었어요?
5: 아, 일단 그 선배님이 대곡이라는 게 뭔지 알겠고요. 그리고 악기도 엄청나게 좋은, 뭐 네. 화려하게 찬찬하게 들어. 그 가사가 그냥 다 떠나서 저한테 위로 그렇게 조언해 주시는 선배님이 조언해 주시는 그런 저한테
0: 네.
5: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 아유, 감사합니다.
5: 네.
0: 한상훈 청취자께서 문자들 많이 보내. 한상훈 청취자는 심오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냈고
3: 네.
0: 예지 아빠 청취자는 흐르는 강물이 돼서 진짜 대곡이네요.
3: 네.
0: 강진 형님 이런 멋진 노래 계속 해주고요.
3: 네.
0: 성한 씨나 진영 씨에게도 한 곡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흐르는 강물이 되어 놨는 정통 이 트로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0: 네.
2: 마침 또 잘 오늘 두 분이 계시니까
0: 이 작사 작곡 형님이 하신 거예요?
2: 그렇죠. 저도 참여를 해서 작사를 참여하고
0: 작사.
2: 작곡도 참여 편곡도 같이 참여를 해서
0: 저작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2: 다 들어가 있죠.
0: 아.
2: 그리고 저랑 같이 음악 작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0: 예.
2: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든 곡들이 다
0: 있어요. 형님하고 일 잘 안 하려고 그러겠네? 힘들으니까.
2: 아 근데 하고 나면은 네. 많이 배워간다고 좋아하고.
0: 그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0: 아, 그래요?
2: 내가 없는 데서도 막걸리 한 잔이나 붓이나 뭐 이런 노래도 다 삼각관계도 마찬가지고.
0: 진짜 그 대곡하면은 지금 흐르는 강물이 되어도 있지만 저는 이제
5: 네?
0: 진짜 대곡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우리 남북이 하나 되어 새로운 뭘 쓰자 붓으로.
2: 그렇죠.
0: 그 얘기 아닙니까?
2: 네, 붓으로 써서
0: 그러니까
2: 미래로 나아가.
0: 그야말로 그건 대곡인 것 같고요.
2: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쉬운 노래들을 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무게 있는 노래들을 또 많이 발표해서
0: 아주 후배들 좋은 많이, 기획 같으세요.
2: 예, 후배들이 네. 많이 또 따라하고
0: 예.
2: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자,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은 강진 씨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성환, 특집. 진영 두 분이
2: 특집이면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0: 밤새요. 밤새요. 오늘 스케줄 없죠?
2: 없어요.
0: 아, 이게 계속합니다. 아,
2: 특집이라고 해서 뭐
0: 조금 있다가 한 20분 안에. 뒤에 네. 저 4시 되잖아요. 나갔다 그럼 나갔다 화장실 갔다가 네. 갔다가 화장실 저는 갈 테니까 혼자 앉아 계시죠.
2: 화장실 갈 때 또 문 잠궈버리는 거 아니에요?
0: 저는 나갈 테니까 화장실 갔다 형님 다시 와도록 밤새도록 계십시오.
2: 다음에는 한 3시간
0: 알겠습니다.
2: 있을 때 좀 불러주시고.
0: 자, 성환, 진영 두 분이 선배 강진 씨 히트곡을 아주 즉석으로 불러드리고 야, 있는데
2: 기대되는데요.
0: 문자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0: 성환 씨한테 네. 삼각관계 요 노래를 강진의 삼각관계 이 불러달라고 신청 들어왔는데 네. 나는 이 노래 이런 노래가 형 노래가 있었습니까?
1: 아유, 네? 명곡이죠.
0: 몰랐어요? 삼각관계에 빠졌을 때 뭐 만드신 노래입니까?
2: 그렇죠. 삼각관계 서로 빠졌을 때인데 이제 그 이루지 못하고 각자 서로 이제 아쉬워한다.
0: 야, 이게 사랑에 그러니까 빠진 사람이 둘이 예.
2: 진영 씨하고 이제 우리 셋이 있는데 예. 내가 진영 씨를 차지하면은 일곱 예. 시간 안 우리 둘이 사이가 멀어져. 옛날 그러면 예. 사랑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둘이 의리를 지키다니 예. 진영 씨가 떠나가고 아.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이 운다 그런 얘기예요.
0: 다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
2: 그렇죠.
0: 아, 근데 너무 서운하다.
2: 그럼 의리를 지키겠어요? 사랑을 따르겠어요?
0: 그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뭐 법칙이 있습니까, 형님?
2: 법칙은 없는데 네. 나는 그 사랑을 쫓겠어요.
0: 사랑을. 그러니까 나 친구는 소용없다.
3: 친구는 뭐.
0: 친구는 소용없고 애인 따라간다.
2: 그렇죠. 사랑이
0: 아닙니까?
2: 먼저지. 그 다음에 네. 이제 친구죠.
0: 아, 요런 노래래. 네. 성환 씨.
1: 네.
0: 근데 찾았어?
2: 근데 이 노래가 네. 그 원래 통키타 가수가 부르기는 좀 약간 이제 통키타 스타일로 부르면 되지만은 기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도 아, 그런 식으로 한번 야. 기교를 많이 넣어서 한번 불러봐.
1: 예, 알겠습니다. 야,
0: 너 오늘 저 부담되겠다.
1: 네, 선배님 보고 계시니까 네,
2: 기교를 좀 많이 넣어보세요.
1: 열심히 막.
0: 기교를 네. 잘 넣어야 되는데.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 강진 형님 말이에요. 지금 저 시점에 그 형수님 형수 말고
2: 네.
0: 그 옛날 결혼하시기 전에 그 삼각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뭘? 네?
2: 아, 형수 만나기 전에.
0: 아, 형수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2: 상관없는 얘기예요.
0: 거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고.
2: 자. 사춘기 때.
0: 강진 씨가 삼각관계 사춘기 때? 중학생 예. 때요?
2: 그때
0: 연애 일찍 하셨네. 삼각관계에 빠졌을 때 만든 노래. 강진의 삼각관계를 즉석 청취자 신청곡으로 성환 씨가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0: 성환의 라이브 즉석 무대입니다. 강진의 삼각관계. 삼각관계. 박수!

0: 절레절레 흔들면서 노래하고 있어. 성환 씨가
1: 노래 잘하시네.
2: 기교 잘 들어갑니까 지금?
0: 네, 잘 들어가요.
2: 복지 잘하는데 성환아 화이팅.

0: 최민원 씨가 라이브 하면서 이마에 저렇게 땀이 나는 건 처음 봐요. 얼마나 원곡자 앞에서 또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선배 앞에서.
1: 아,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네. 건데. 아,
0: 칭찬 노래, 좀 해줘요.
1: 아, 노래 진짜 중간에 그랬잖아요. 네. 노래 잘한다고. 이렇게 트로트의 맛을 또 제대로 중간중간 내실 줄 알고.
0: 기교를 좀 했다면 어떤 두 분을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1: 아까 누군가 그런데서도 이제 그렇게 기호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하는 거에서 뭐 한 조금 한 뭐 10% 20% 정도로 기호를 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안전하게 뭐 꺾고 그런 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묵직하면서 기름지고 네. 듣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을 느끼고
0: 그렇군요.
1: 네, 삼각관계가 또 다르게 들리네요, 저한테.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 저 원래 네. 성환 씨가 이 저하고만 있으면은 진영 씨와 이렇게 셋만 하면은 네. 지금 뭐 껄껄거리고 막 떠들고 그럴 텐데 아. 이 전문 용어로 이제 바짝 그 냉장 상태가 돼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이마에 대선배님. 땀만 뻘뻘 흘리고 있어요. 아, 워낙
1: 그 제가 이제 한마디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하시는 거 네. 봐요. 누군가 한 사람이
0: 어떻게 하는 거야?
1: 한 사람이 어, 하잖아요.
0: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
1: 해봐.
0: 한 사람 왜?
1: 그거는 아유, 그런 창법은 네. 동네 뒷골목에서 약간 껄렁껄렁한 친구들 창법이야. 한 사람이
0: 자
1: 잘하셨고
0: 아 삼각관계 야 노래가 네. 좀 필이
1: 좀 어려워요 이 노래
0: 70년대 필 정도 들려 삼각관계 이 노래 예 네.
1: 그러니까 우리 성환 씨가 부르니까 또 적당하게 기교가 들어가서
0: 좋습니다
1: 듣는 사람들이 아마 더 색다르고 또 편하게 느꼈을 것
0: 네.
1: 같아요
0: 자 오늘 특별 게스트 강진 씨와 함께 하고요 성환 진영 씨로 하여금 강진 네. 씨의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자, 성환 씨는 이제 삼각관계를 좀 들었고, 네. 진영 씨한테는 우와. 강진 씨의 노래, 화장을 지우는 여자가 역시. 신청곡으로 들어왔대.
3: 네, 그러니까. 아우, 여자. 네. 네. 화장을 지우는 여자가 제가 되어서.
1: 집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을 지운다는 느낌으로.
0: 이 노래는 어떤 거예요? 화장을 지우는 여자.
1: 이 노래는 이제 그, 이제 지나간 추억인데, 그, 연인을 잊지 못하고 네. 집에서 이제 화장을 하다가 네.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죠. 이제 또 내가 한번 만나러 가야지 그런 마음에서 화장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0: 아니지 현타가 온 거네 현타.
1: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화장을
0: 지우는 거야.
1: 지운다는 얘기죠.
0: 야, 그 아까 화장품 어떻게 그요?
1: 추억을 이제 지운다는 그런 뜻이죠.
0: 에, 추억을 예. 이것도 비유입니까?
1: 그렇죠.
0: 실제로 지우는 건 아니고.
1: 아니 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여성분들은 지우겠지만 이 노래는 비유고 이것 때문에 그 화장품이 좀 많이 팔려서 아. 화장품 회사에서 저한테 아. 감사하다는 말씀
0: 아 그래요? 이건 낭비 같은데
1: 티슈가 이거. 많이 팔려서 하얀 티슈에 묻어놔
0: 형님 화장은 티슈로만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1: 근데 가사는
0: 클렌징이 있어요 클렌징
1: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티슈로만 지웠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티슈 소배가
0: 그럼 기초 화장만 했나 보다 기초 화장 자 그러면 진영 씨 네네. 노래 준비 됐어요 그러면 네네네. 화장을 아, 지우는 여자
3: 부담스럽긴 한데 열심히 또
0: 두 최선을 다해야 돼 강진 씨 날카로운 모니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진영이 부릅니다 강진의 화장을 지우는 여자
1: 가자. 박수.

0: 지영 씨 딸이 나한테 전화번호 좀 줘. 아, 노래.
1: 야, 화장을 진짜... 주는 여자. 앞으로 그럼 진영으로 녹음을 다시 해, 그러면? 예?
0: 아니, 우리 그 진영 씨는 예. 지금 이런 노래가 참 잘 어울려요. 오. 이런 곡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해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1: 마루 형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좀 분양을 해준다고.
0: 아,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를 좀 알아가서. 예. 예.
1: 전화번호 일단 꼭 드리세요. 네,
0: 야, 노래를 너무 들리로 하여금 너무 그냥 기분 좋게 잘 부르셨어요.
1: 그래요.
0: 야, 굴리는 것도 잘 부르죠.
1: 네. 네. 와. 특히 저 강진 씨가 진영 씨 피아노 연주하는 거 보고 감탄을 맞지 못했습니다.
0: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삑 다른 음이 둘러 좀 하면 그걸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와 네. 피아노 진짜
1: 진짜 피아노 기타... 달인이에요. 여기는 기타 달인이에요.
0: 그러네요. 네, 아, 진짜 피아노.
1: 근데 저는 이제 강진 씨 그러면은 이제 막걸리 한 잔하고 땡벌 이거만 있는지 보통. 일반 청취자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들이 있으시구나.
0: 그렇죠. 네. 이 노래도 있고 또 뭐 연하의 남자 나는 나는 예. 후배들이 또 많이 부르는 거예요. 연하의 남자도 있고.
1: 붓 있잖아요. 또 붓.
0: 붓 있고. 어. 달도 밝은 내 달도 밝은
1: 맞아 맞아 그 노래. 네. 근데 제가 올해로 이제 이 허리케인 라디오 DJ를 하게 된 게 네. 2017년이니까 올해 이제 10월 달 되면요. 만 9년째 이제 하는 거거든요.
0: 야, 근데. 난 한 2년이나 3년.
1: 아, 형 왜 그래. 근데 이 성환 씨나 진영 씨는 아마 처음 듣는 얘기겠습니다만 제가 네. 처음 강진 씨하고 진성 씨 두 분이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난 두 분을 모르겠는 거야, 잘. 트로트 가수도.

0: 것들을 잘 모르고 때니까. 아,
1: 그때는 잘 몰랐다고.
0: 아니 이름은 아는데 두 분이 누가 강진이고 이름도 비슷하잖아. 강진, 진성.
2: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0: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랬다니까. 형님 보고 진성 씨 뭐 이러려고 그랬다니까.
2: 아니 진성이 너 어디 가면 강진 씨 그런다고 그러고 나도 가끔 어디 가면 진성 씨 그랬다가 그 이름이 진짜가 들어가고 또 외자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두 사람을 합쳐 부르면 강진성 네. 섭자로 딱
0: 그렇습니다.
2: 근데 같이 콘서트도 하고 또 방송 출연도 요즘 많이 같이 네. 하고 같이 이제 정통 트로트를 하니까
0: 네.
2: 그런데 와 진영 씨 노래 참
0: 네. 아 진영 씨
2: 막깔나게 잘하네.
0: 선배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아니 작년에 그 제가 고향 안성인지 내려가는데 안성 그 문예회관 앞을 딱 지나가는데
2: 네.
0: 12월 달이었는데 그냥 깃발이 펄럭이더라고.
3: 네.
0: 강진, 진성, 김용님
2: 네 오. 셋이서 하니까 네.
0: 그 저 네. 뭐 콘서트 야
2: 혼자 하면은 이제 표가 예를 들어서 100석이 다치면 혼자 하면은 한 70장밖에 안 나가니까
0: 네.
2: 셋이 해야 100장을 채워요. 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뷔페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먹는 게 맛있잖아요. 같은
0: 예.
2: 돈을 내고 그런데 예. 어느 식당에 한 군데 들어가면 그 반찬이 대충 몇 가지밖에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0: 다양한 저 아이템 다양한, 소화하기 위해서 네,
2: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0: 저, 이제 형님 예. 저 파블로가 지금 시간 없다고 여기까지만
2: 근데 했잖아. 계속 시간 보면서 하거든요.
0: 그거는 피디하고 저가 보면 되고 형님은 게스트니까 시계 안 보셔도 돼. 저 8052님이 저 문자 보내서 강진이 형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엄마가 희자매 형수님의 피부관리 아모레 화장품 관리사였습니다.
2: 뭔 얘기예요?
0: 아, 그러니까 형수님의 피부 관리를 해줬다는 말씀 같은데 어머니께서.
2: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피부가 참 좋아요.
0: 아, 좋고 네. 거기까지만.
2: 아, 여기 가면 피부 좋다는
0: 소리. 시간이 이렇게
2: 감사합니다.
0: 지나갑니다. 아, 저 형님 9월에 네.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2: 아니, 안 나와.
0: 시간이 없어서.
2: 이제 안 나와 이렇게.
0: 시간이 진짜. 없어서 이제 노래.
2: 아니, 너무 짧아서 안 나온다니까, 이제, 9월에.
0: 아니, 저는 끝나고 갈 거니까, 형님, 앉아 계셔, 그냥.
2: 그러면, 아니, 5시에 넘어서는, 아니, 4시에 넘어서는 누가?
0: 아, 형님, 이렇게 하겠대요. 파블로가 다음 달에 그냥 2시부터 4시까지 하겠대. 형님 특집으로. 오케이?
2: 그리고 우리 방송 끝나고 또 누가 진행해요? 아니, 무슨 프로예요?
0: 그건 제가 모르죠. 예. 네. 그건 모르고.
2: 아, 서로 얘기 안
0: 해주세요. 2시간만 해주시면 돼요.
2: 네. 이 두 분하고 같이 언제나 하고 싶어요.
0: 좋습니다. 그러면 자 먼저 강진 씨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세요.
2: 여러분 늘 감사하고
0: 네.
2: 자,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0: 성한 진영 씨도 인사해 주세요.
2: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자, 여러분.
2: 사랑합니다.
4: 인사, 인사. 네, 청취자 여러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3: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빗방울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차량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2차로에는 사고도 있고요. 또 양재 부근 진입로에도 역시 사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진행 중이고 행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동화 면세점에서 숭례문 사이 도로 위에서는 여러 건의 집회가 진행 중이고요. 또 소공로에서 세종대로 쪽으로 이동하는 서울광장 주변까지 오늘 도심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심 차량 이용해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0: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으로 중동 부근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주변 통행량도 많습니다. 일산에서 송내까지는 18km 구간 정체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는 안현분기점 부근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차량은 이제는 갓길로 옮겨져 세워져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처리 작업 계속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시흥요금소부터 중동 사이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는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으로 동화 면세점 앞에서 대한문 사이 전차로를 통제하고 집회가 진행 중이고요. 이후로도 숭례문 조금 못 간 지점에서도 집회 후 정리 작업으로 도로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광명역 부근 1차로

1차로와 2차로 또 5차로가 승용차 관련 사고로 지금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 여파로 목감 나들목에서 광명역 나들목 사이 2km 구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서운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도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주변 통행량도 많습니다. 시흥요금소부터 중동 사이는 10km 구간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세종대로는 숭례문 쪽으로 동화면세점에서 덕수궁 사이 도로 위 집회는 이제 끝이 났는데요. 아직 동화면세점 앞은 사람들이 조금 모여 있고요. 무대 해체 작업과 정리 작업으로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 반대편 도로 이용해서 통행은 가능해졌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도심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으로 동하 면세점에서 덕수궁 사이 도로 위에 집회는 끝이 났는데요. 아직 정리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도로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도로 이용해서 양방면 차량 이동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는 지금 하남 방면으로 염창나들목 주변만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압구정에서 반포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 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 정체고요. 내부 순환로도 이제는 무리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구리에서 종암 쪽으로 이동하는 길 구리 시계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하월곡 램프까지는 정체된다는 것.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아직 도심에는 도로 통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으로 동화 면세점 앞이고요. 오늘 낮에 진행됐던 집회 정리작업으로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도로를 반으로 나눠서 양방면 이동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들도 이제 도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잠시 정체되는 구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고요. 공항 쪽으로 압구정동 그리고 반포 주변 서행정도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만 잠시 속도가 줄어 있고요. 고속도로도 이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춘천분기점 부근 또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 모두 9km 정도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

한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휴일 방송은 주중 하이라이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오늘 낮에 TV를 보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은 참 정말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순간 제가 사람 냄새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까요? 사람 냄새. 인간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진짜 사람 냄새 어떤 걸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픽시스 Where is my mind? 들으셨습니다. 5655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아, 이번에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마지막 날 헤드라이너로 나왔어요. 아, 진짜 세월의 무상함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름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밴드였습니다. 80년대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지금 밴드 네 분이 나오셨는데 그냥 세월의 무상함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연주 실력이나 노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가신 분 안 계실까요? 그 얘기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 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Guess who? American Woman. 2447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이어진 곡 Aerosmith Dream On. 8466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8466번님 신청 가끔 해주시는데 이렇게 쓰셨네요. 뭐 좀 들을만 하면은 끝이 납니다. 한 시간은 너무 아쉬운 것 같네요. 이렇게 나름의 저는 응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마워요. 이어서 게리 무어하고 오지 오스본이 함께한 레드 크라운스를 들을까 하는데 예전에 8286님께서 신청을 하신 곡이에요. 근데 그때 이 노래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 잠깐 설명을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지 오스본은 뭐 랜디 로즈 그다음에 뭐 제키리, 잭 와일드 뭐 이렇게 정말 걸출한 기타리스트들을 함께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밴드를 하고 싶어 했던 기타리스트가 게리 무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리 무어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게리 무어가 거절을 했지요. 사실 또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랜디 로즈라는 정말 훌륭한 기타리스트를 알게 됐고요. 사실은 1979년도인데 게리 무어가 신 리치에서 탈퇴하고 나서 바로 이제 오지 오스본이 어떻게 좀 하고 싶어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1989년도에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오지 오스본이랑 이 한 곡을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곡을 들으시면 조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서 아이고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거기 하늘나라에서 같이 밴드 하시면 되겠네요. 게리 무어와 오지 오스본이 함께합니다. 레드 크론스.

여러 곡 중에 롤링스톤스의 페인트 잇 블랙 틀어드렸는데요. 왜 못 들으셨을까? 일산 멋쟁이 주님 굉장히 낯익은 아이디고 제가 소개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신청곡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 신청하신 페인트 잇 블랙 틀어드렸고요. 이거를 그러면 황정호 PD 이거 일요일 날 하이라이트에 오늘 화요일 거를 하이라이트에 오늘 넣을까요? 그럼 일산 멋쟁이 주님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참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참 친절한 방송이네요. 진짜 섭섭하다고 하시니까 PD하고 같이 이거를 상의를 해서 들으실 수 있게. 참 괜찮네요, 이 프로그램. 9845번님, 안녕하세요. 신청곡 롤링스톤스 페인트 잇 블랙.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분 더 신청을 해주셨고. 일요일 날 이거를, 일요일 날 이 하이라이트를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사랑과 평화, 멤버들 오셔가지고 초대석을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사랑과 평화하고, 일요일은 오늘 화요일 방송을 하이라이트로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이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그 초대석, 사랑과 평화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7004번님입니다. 독서실 총무 알바를 마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은 하나둘 합격해서 떠나는데 저만 매번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니 이제는 부모님 얼굴 뵙기도 죄송스럽습니다. 새벽 길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꼭 저를 초라하게 비추는 것 같다 서글프네요. 제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긴 올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7004번님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뭐 이 사연은 고민이라기보다는 저한테 위로와 격려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죠. 특이하게 이분은 저기 나이를 밝히셨어요. 26살 남성이라고 밝히셨네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이 사연 읽으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쓰신 걸 보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라고 쓰셨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얘기로 저는 읽힙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경쟁률이나 시험 당일의 컨디션, 또 그리고 뭐 한두 문제 선택 때문에도 결과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밀렸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조카를 통해서. 그러니까 몇 점 차이의 불합격은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이어간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7004번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도움만으로 공부를 하지요. 또 누군가는 일을 병행하면서 꿈을 쫓아갑니다. 출발선도 과정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속도는 비교하지 말죠. 제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긴 올까요? 라고 쓰셨죠.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네요. 해는 당연히 뜹니다. 당장의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쌓아온 노력,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죠. 7004번님, 공부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눈을 감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책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오늘 가로등 불빛이 자신을 초라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쓰셨는데, 가로등은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켜지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길에서도 넘어지지 말라고 비춰주는 빛입니다. 지금까지 DJ 권순우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티렉스 코스믹 댄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7004번님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시면서 쭉 쓰셨는데 저는 이거를 읽고 또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기 지방에 있는 우리 조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도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7004번님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라고 쓰신 거에서 저는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몰라요. 거의 다 오셨겠죠, 뭐. 네. 700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는 휴가를 좀 늦게 가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한 성수기보다 덜 복잡한 비수기 때 잡으려고요. 일이 많아 전부 마무리 짓고 퇴근 후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처럼 시원하게 훅 털고 오려고요. 무더위에 많이 지치는데 순우디도 건강 조심하시고 휴가도 즐겁게 다녀오세요. 그나저나 돈 들어가는 차는 어떻게 되셨나요? 생각보다 제 차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아직 그 카센터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갖고는 다니고 있는데요. 빨리 넣어야죠. 아, 근데 시간도 잘 안 나고 참. 노래 듣겠습니다. 예스입니다. Roundabout.

Yes, round about 들으셨습니다. 아,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6126번님, 안녕하세요. 순우디, 항상 잘 듣고 있는 40대 화물기사입니다. 야간 운행에 힘이 되어주는 순우디께 항상 감사합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밴드 노래 틀어줄 수 있을까요?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야간에 운전하시는 화물기사 분이시네요.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I hate you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있는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경배 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건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숨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봤지만 나는 도련님이고 어찌 여보요.
1: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이 시각 전남과 제주, 경남 일부 지역, 이렇게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거나 강화될 전망이니까 침수와 하천범람,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고요. 그 외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도 오늘 소나기 비가 쏟아질 전망이니까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하천 산책로에는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른 시각이지만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쪽으로 4km 구간 이미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화도 부근 1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TBS 교통정보.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해남은 시간당 64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도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이고 특히 바다에는 강한 너울이 예상되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쏟아지면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저지대와 급류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말고 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너울에 휩쓸림 위험이 있는 방파제나 갯바위도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강변북로 일산방면 반포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 났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동관산도로 진입로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0: 캐릭터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휴일 아침 서울 시내는 대체로 한산하지만 밤새 내렸던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다 보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서초구청에서 매봉역 방면 양재지하차도 끝지점에서 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넘었는데요.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양재지하차도 매봉역 방면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초구청 이전부터 정체가 아주 심한데 지금 사고 차량 이제 막 견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반포대교 조금 지난 4차로에서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도 아직 처리 중이고 반대 강변북로 구리 방면 반포대교 조금 전 4차로에서 또 다른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도 밀립니다. 한강대교 강북 방향 한강대교 남단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